0: 나 대가비 더러워 아이 더러워
1: 어때라래
0: 아 더워라 대가비
1: 아이스 더 겁이 났네 짱이
0: 이래 그거 돼 이래 이래 이래
1: 어 나는
0: 아 더워라
1: 내가 가야
0: 돼 이래 가도
1: 뭐 나는 왜 가야 돼 누나 말아 더워 왜 나
0: 아따 너랑 이제 그 헤드마시 아무리 그 자기 뭐 상상 어떻게 그랬나 말라가 쉬다 가서 이제 뭐 이제 한번 놀지 오이 나네 나네 가이트 분노 하이 Так, так, так.